샤루에이나 디에뚜 콩랄리 꽝랄라이 빠우시랄랄바 마땀마두다 꽝랄라이 빠우시인바디 까리농기누 하이르바디 뻔시 나눙 요이마야이 따우달랑안바 다비에싱꾸린 아빠안바당 따이방유시다바나 하이 하이 말리마 타이방 아빤 베다 시다야이 나다야이 까야 이루이다나 포우탁 바부 타이방 유 시다바 마하기야 등 뿌리르가 요이마야이 타우들 랑안 바 타비 시엔 꾸린 아빤 베두나 농부가 산에징아 산아이 당도마 궁대기 앙안바마나마 생망안 까릉레바마 땀마두다 다이방이유 시대바마기야 등뿌리르가 요이마야에 따우들랑안바마나 말리마 다이방 반바드 시대야이 나대야이 까야인바부 본비에 지라 사디 군노비 까야나 시대야이 나대야이 둘로 그러거니 나무 타이방 빤바나 구이네 뚬누나 레이레바디 마 부마나 비리바 시대야이 나대야이 두 펑으로 이다

0: 건져놔 좀 따비리.
1: 엘로 공단.
2: 바쿠딩게로 이베 탕자 건강기 더럼다 선독 접아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거스키 탕쿤 마플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니푸다 선독 접으니
1: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랑
2: 엑스퍼트 위네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1: 미안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dial to biduna sarukyabiyo hello kungang
0: Akashwani Imphal haujeki pungtren makhai tari manipuri da pau tabirasi

0: 이마기 붕어. 이마기 보통 봐. 낙낙다 우리 집 맞다고 지복하니 노네 이마기 붕어. 낙복하니 맞다고 거북이 이마기 붕어. 이마복하니 워요하니바 노네. 이사도 말아이벅 티크라바니 되고 만행 속통 동자 키드라바니 내게 이사도 이마기 붕어 이사도 아무 하나 우버 팡나를 되고 이마기 붕어 이마 북한이 오히려 세계네 이마기 붕어 이마 이마 나야
1: 이마
0: 낭 라이브라 인상아 옥상아 낭보네 낭랑 나한도 낭기 따위부터 모으나 기발하네 이마기 비마 가다이드 섞으니 하람바게 낭보 캉브로 아픔 다하여 이마기 비마
1: 이마 이수나서우드레 이마 가발다야 오락부대기 항세로게 아이들은 락사리 베스네 이마 언통에 타자 기드레다 고 이마 이마 아이 나 상카리 따우자로 하이브노 이마 까만농아 세와이 떼자로 하이브노 이마
0: 아이고 아이고 이미 이마 가다이다노 마시에 마당 하꼼 함코 마사보로이디 마카이디 염생 바야키로이 세세 모라시다 레이레 망곤 마시다 낙당 파무고 이마 카리노 카리노 카라타 오르게 이마
1: 판이마 잉비로로 아이고 또 마시지 마시 아이 그래 아이 그래
2: 가나 가나 하네 가면 농시다 무릎무릎 소나리시 아이씨 모원이도 원톱나만 그래다 아드디 아이 또 맨나 낙실러가 핵다 타라게 갑니다 나가시대 이제마 대려오라게
0: 아이 거의 보통 바시 바시 어또 아는 말 그래 사이다
2: 시댁이 시여반이나 아이 고연이기 오이 오이
0: 호련이 되나
2: 오이 호련이 아이 딜레야 마시 마시 모 아이 바시 딜라이 드리 헤비에마 코너 오마 공대 삼라우 라우 토키바 무게 농 아이 헤비에마 또 고민하네 루팔라가 마피니 하이바도 아디나 반탄 탐나 키바 라우락 라우락 바리도 한동 나라니
1: 야리 야리 세마 라이나 피바 하이바도니
2: 마니 라이
1: 아두가네 소라타 포잉 롱나 굶시 하이럭라바디네 야나 굶시 코이 세마
2: 야로 야로 아이코이디 소라타 아이코이 코이기 강나 자나바 마룹 마빵 마리 마타 카크테나 바도
1: 도고리바니
2: 티카다라 사우다기나 마차 아이디 밍원데가 납사라가 도고 티카다싱도 모이 바보이 비마 인빌랍마마다 합실레가네 따우도리니
1: 마니 세마
2: 보 잉데데 루팔라가마 팡도리니 비마
1: 아이코이기 수니 세마 이세마나 하이리 두기 마타다 이스타키 에텐덴 스위퍼 아두

그돌게니 수보다 러커처리 하이노 좀 윤발 텔랑가야 히 film sidagi busparani gi naitong konjelda yogan hin sairing bamadi gopina sairang misaini taminasi

0: 비로 라포이두는 하나 짜게 수 짜비로 가도 보기
1: 아씨, 능네 오늘 잡았다노.
0: 이해 마기 돈바 하이버도 수네 언톡범이 하이버도니 나랑 나 한티나 버스나테 자히 따라 컨테이너라버니 하이바 하이나버 마탐 하이나버 왕아 펑감도 버세 얌 사위 캉이버니
1: 마나 더룩들라 펑어모이도 보거르디 남도고 뿡도 하이비아드로
0: 마수네 캉바야리버니 뽕 따룩 하이나바다 뽕 마리다기 허겟리버니 타박 로실라가 망아다기 아묵 나이버 허라버니 곤통 아묵 톡 이몽 아묵 짱 마싱 캉드리 타박부 가리 타박노 본나자 미나 더리버두보
1: 능중아랑 돈보이 고이니 와리샤부두 능나샤부 토록부터 따람니 능나 가리와노 마르 가수 탓기다이나
0: 호 아도 까오레 하이바 꼬까세 아마따 야드레 타박 마얌시다 아마 묵다오 아마 묵다오
1: 마가 이거 불러가 콜음을 놓시 아이나 밤도게 누가 마네 스쿨 동네 하비도
0: 오오오 닝싱이 닝싱이
1: 락티엔체 풍터루까 미니 따라마리 망하셜 비범네 야드드는 카르 손터 게아레쇼 다드니 폰더로 다다 에이네 시야드레 풍터리에테 라게 쇼비누 어두워르세 이주 샤오로이도 봐 텐첼레이로이도 보내봐 이싱제 잉글레이 들어봐라 잉비야
0: 로카라 통보도더네 아이나 프리스다기 이싱도 부토럽더라바
1: 아 프리즈기 보로 마텀 쇼이버 미에시 네티 아이는 정닝이 주시고 란브라이바 아이 코시 쭉쭉 저걸로 쭉쭉 저걸로
0: 세세세 아잉바세 타아가네 아목타 인터뷰 숨 사우갓 미 콰이나 똥너리바 뿡따룩따 우너시 하이나라가 따룩따라가 잉나답나 이루마이 타자라가 피 세팅 아이 폰 떠럭바 아이 람비다 레이레 요레 요레 하이버도 마세게 잖나비세 카라디 좀 브라칼리고
1: 시인가 나노 도움바라 닝욕디니 넘버지 헬로
0: 헬로 아이니 아이
1: 아이예보 가나노
0: 코이 바봉지디바 아이니 아이
1: 에이네 에이 가나노 강대 탐모
0: 아이니 아이 캉드라 브라바 마마한테 바헨비로
1: 뭐 도움다 아이니 할 시무 코이도 쇼거버디 세 가나노 아이니 에이 능 봐야로 해
0: 헬로
2: 헬로 아이니 마
0: 이비 마
2: 아스파파도 아이가 강드라 말레
0: 하이마
2: 아이기 넘버 마실레 파파제 아이 콘젤가 강드레미
0: 차티드라니 파파세야 아한가 카라 오이바가 미잉아이바기 사우두나 레이바가 하이마 이비 마 포나마라 이세 아이야묵다 가나노 이응오키기 아두가네 아묵다우라케고
2: 호이 호이 마 탐마게두디
0: 헬로
3: 헬로 데마 따다돈 아이 람비디 오셀라카도레 로셀미로남 타 하제게 도저럭브네
0: 호이 낭 따다디네 뽕망아다기 로셀라가 사이디기 ngairibani 노비가 오이라바디네 메이크업가도 아목할라니
3: 호호이 데마 아이 문나나 옹탐자다게 도디
0: 호이 제 로셴비로 하예
1: 로션 벨 로션 벨 미싱체 람비니 람비니 람비니도 강해 마기 람비도 술잔 부러 사이디 외람도이니

0: Hello?
1: hello，
0: 你帮我不？
1: 이때마이돈비스나네
0: 哦哦哦，还买？
1: 아다모가항치치야더발젯뿌이와암따항저기에드나떡부니
0: 哦，能打么多？我晒得个呢，妈给好那边包结爸爸的给炒不给么当多，啊都还乖可吧？
1: 다모도빠헨비니이때마
0: 会会会，白很给白很给，是，돈비스나네，아강아마다민도목셉도할라버디네파가다버니
2: hello
1: 알로 다모 나나 쇼리 쇼리 다모
2: 안하고 민도 나테이마다 하이드링이다 아이고온다 다모 에이 돈비스나니 하이야드로
1: 오 나나우 란제레 다모 아도 토발기도 감도 구노 다모
2: 아 자신아 아이네네 제닝가버니 미도 느닝이니네
1: 오 아두디 다모 항짓 아육시 야가드로
2: 아육이야래
1: 오 뿡끼야드세 지게 다모
2: 뿡하이네 굶시 아육다 바디엑다 폭실로 아이에 로실라가 레이럼마게 봉따리에 니판 하이너가 봉 헨도가 나나오 욕실레 람비니 람비네도 마샤디 요럭다비다 요래 요래 하이브도 앵원데디아 샤오보 마텅 마텅 요럭거니 탐마게 항치다욕
1: 허이허이 다뭐 탐자래 탐자래
2: 아시나 아이고 가이드나 누미 용거를 우리야라
0: 밤제디 아무바자체 이따 밤제디 아무바 이 싱시디 너희 인가 매나다 오시디야 오오 송기스마디 카라사리네 밤제디 아무바자체
2: 낭네 이루 잡아 꿀말레코 우쇼업도 미야테 야테기야 토업하기 나테 낭부해 꼬꼬 빠봉 누기니 마담 자는 셋 바이네 오직 뿡 마번다 실래
0: 아이네 야암나 딸리세 아이기 이루자바 파바 파나비 바세 나랑 힘들기 하우리 야호가 루코 야호가 루코 오 아이양앙 나티에 로이나 막 강제
2: 로이나 막 강부드라 오직 바보 이루자리시야 능네 이루자리시에 개양 구이래
0: 오코이 바코이다 바네 아이보 파나비누 아이나 낭나바 도움로 산자니 가이노
2: 로친니 하이비 와니드나 이루 접어 구입어 두버 할세 마땅 마땅 누민 누민께 비범 주어 이용어 타박 공부 타박 레이 타박 누민때나 이루 접어도 뿡마마 장게라 아니 장게라 야래 아도 마시 디오 쇼블레 윰데 슈나띠 아 나팜다니 하 고래 나다 티행어가 람비 진드나 자모이드나 하이버 와세 따바 야바느띠고 람비 접어기 뿡카야마 뿡마마 마땀 콜라가 가랑 안 칸네 쳇거다보니
0: 아이네 아이 딸리해 아이 마시기 누빠세 아이코
2: 나시디 능는나 바 팟팟 좀자 크라 떠오르가 로에레 하 렌줌 능근 아돔 딱트는 레이리 두부 거리기 노이미 하 나시 능기 렌줌 우드바 미스카 토카다 우리 브라이바
0: 오 토카다 우리예 이루자바세 미미기 모옹 하이바두니 이루자바 투라가 콩기 코닝 가이바 쿠트기 코닝 무바도 아두로 바비리시보
2: 아이에도 바미 하이바나 티게네 나시디 이루자부두 카라 참젤루 하이버니네 헬로 시에마
3: 오 아잉 비도 마기 폰 빠이디네 마부 짜크보
2: 가다이 데기 샷포노다 이루자부 땅카이 샨드리
3: 하이마 마부 라이팅 코이람바 레이깟파가 야우러로이 하이브라바 짜부 마탐다다 라키 하이리브라바 암다 항우 카랑간나 라그나바 하이우코
2: 항자게 시에마 마기 시에 시말리
3: 카리아
2: 우쇼업 잣바데 람비다 미스 클린 톡바 야우도 우리 말에
3: 캉데 캉데 보도비 아이 캉데 고 낭나 하이도 낭나 파다바 암타 하유
2: 아잉 비오시에 람비다 미스 누라 탕데비 컴피티션 아마 토고도 말이
3: 에 카니노네
2: 지기 컴피티션 시디 샥 퍼제비기 나타바 우수 무부수 마이 디부수 풋머리다 왕아슈야 마샤난 바타나버기 와니 에이체마
3: 캉데 캉데 보도비야 아이디네 마담 잔나 락나바 하요고 파레 파레 탐모 탐모 노파 능네 나 하우누 고 가시 아이나 사로 아버디네 가시 숭자레 절로이 고 가시
2: 헬로 어마 부라 루에르 가도레 이루 잡아 이루 잡아 카이복 절레 루에르가 대토 코톡바 비홍도 공진 잔도원 자와 틴바 꾸이로이다 티행아버데 뿡 따라마 도이마카이 누미

0: 하나가 아둠자 가져가지 타본 건 매우 이게 아둑이 배질 때 뭐라 이래 어떤 정도는 것이 달에 타보시도 것이 아야 뭐 작자라며 아둠 것이 아야 뭐디 개우기 단지 형들 자라며 본 잡새 아둠 생심만한 가를 보더기 뭐 이제 개우시리 라비기 그거 내봐 아 참월더니까지 다 되게 뭐 이제 빨리 잡더기 생심만한 가를 낳고 되기 뭐 이제 가리기로 품지 라이싱도 달해봐 고우가 그 타워디 파우기 아 뭐 게임 강음대부터 파우기 염로에 아주 뭐 잡아도 해야 되더라 잡아야 되면 엑스포트 우수 리엠바야 빠이다 아주 뭐시 번잡이 신기 로이 뭐 작기 잡았단 말이지는 뭐 작 잡아도 뭐 이따 샘도 빠이다래 나이팅지 아주는 뭐 이딴 거 작가 양들은 잡으세요 뭐 왜 뭐 번잡이 신기 로이 뭐 담든 아주 양간에 보고 이래 아주 아주 레몬 보드나 뭐 이제 거면도 없이 해야 될까 이제 요월가 뭐 이제 빠샤지 양파이 아주 뭐다 가립다 그 우에 아주 뭐 탕다 그 이제 겟 가립이나 마렉다 아무슬레이리 봐. 마렉시도 뭐 하와이 타바야이. 나들가 나 거기 산 창고음지 다리시 아마 끝났다고 해봐. 산기 무슨 작 왜냐면 보더시. 보더시 다만이 홈스와이다. 그룹부야 봐. 지금 보시 너무 다 그러네 봐. 그래서 이렇게 심판금이나 파우도 파롱 가고 그러가 돼 거기 올라가. 트랙터쇼 미신들이 좀 안 가 있는 뭐 이게 인더스트리 하이다래. 뭐 이게 놀래 해봐. 뭐 이게 와이바야이. 아 디셈버 파이스도 뭐 코이푸는 코디에더라. 아주가 뭐 개구 다 되니 해봐. 개구시 다.
1: 나 목시 항한다나
0: 등탄만해. 개구시 다 되니 개구 다 알아가 뭐 개구시 바진날로에. 아주 뭐 이리 개구시 뭐 이제 하나되기 개구시 알고 뭐 그러리는 거. 개구시리 바진날 투에 뭐 자기 생파라리나 그 느라비들이 생양 주장 어디나 되게 개구시. 뭐 이 생시암 신나 이제 가리다 보고들 해봐. 아주 뭐 이제 마이 빠야 해봐. 아주 나 롱이 생지 로에는 뭐 트랙터라 마 라이니 테라 라이니 아니기 마이 메신의 트랜스플란터 아니기 가리가리 포이나 뭐 코나 막 한번 모드보드 로에 막 담매 담마가 아니기 뭐시 구매이 구매 그 물아코도 뭐시 구매이 안 밤에 하라 구매이 안 밤에 아주 떨고 뭐시 구매이 어디 뭐 야요 위네 거기 와야 또 있어 해야 되는 거네
1: 아도 마락시다 거기 아카스파니 임팔 들레 비세 마탕 쿠돌 탐자게 카리세이 타시게 바보
0: 코나 박한 바락범 탐데 양 깐능 물아기 분능 시베세 그 아름다운 철기 기회를 잠시기 내란 해봐 파리나 사고 말해 무시 단행이 아이 따보디 건드려 보니 무시.
1: 아들이 바봉 농마이템 파리나 사파 사르 아람밤나 사이링 비셔이지 뿐나 뭉타 미나르스.

0: 피가 되기네 이마. 에이, 와클씨나 이 몸이 꿉밤에다 보타방 가만데. 농막이 요리바 싹싹 홈드다. 아이기 후망물 까얌 여우보게 해비드쇼. 아이쇼 강다바나 데이마.
1: 이히, 까나다바 와도 뭉아근우 하이리다나. 하이, 낭기 후망물 아이 코이나 묵사바 마땀 라키니. 세세세, 싹도 사토오가 도모로세. 시, 라오 하이바니니 낭보. 아힝시 팅이니 낭보.
0: 이마, 아이 사닝다바기 아생바기 사닝다바기네바. 하잉 이육사르게바.
1: 아이부 카리 마타우노 타우리시보 나한 무키 마폭타 아이부 카리 타우루 바기노 바이보 소 야나 와리시보
0: 톡퍼니데 코이마 니네 사닝데 하르무도다 셀라오세 사르길라

0: 말이 통나 보게. 한국에 간바디 꼬이라보니 이남막이 와리시다. 아이나 로링라바수 롯바야락트리 하이독라게 징렌치 아이기 이나우누파네 아이네치람바누파도 마기 헥마야암바네 다이보소보다 마네 너희 바분기 비온 오이리바도네 마땀 두다디마 타박다우트리 바봉래 기대바다기 이몽기 피밤 촉질럭바도다 모이기 에메레에도나 하피 기바네 마능아 시파바 융빤다날라이리바 아이기 이밤다디 아루바 빠우콤 아마굼 톡리 이나마 징내인가나 코이 아니가기 칼로라가 아이기 라이박도 능원다 수 톡라가드라 하이도나 깐나 찡나리 이몽 아니기 캐나바 시기 마탁다 능나 아목 마모니도 이나마 아이 뿜나막도 로이네 칼라바니 자비 자티나 미기 마말레파 아이 아닌데 셸디 따라가 팡 셸나 미기 마말레파 맘데니 이나마 하이리 버싱도 와이기 와니니 레이마 까나곰바 카라나 마사기 뺀바 팡나바 샘진바니 분치 하이버시디 강다 오다바 보석가야 아마나 샘바니 아도이수마탁다 누피 오이비싱기 분치디 마사나 빰바 마웅다 샘바 ngamde 하이버세 나학 나학 농마디 소이드나 강라키니니 레이마 이마 파레세 마시기 와리시 똑라세 낭낭아이리바시 파나수마꾸이레 마붕아 실라가드라냐 나한기 와톡두다기 마코이 세케다리 마신디 마용 마용 타독두나 코시엔 찐두나 라이 하이브라 까이놈수 떠오리다이네
1: 아마 보이라바수 아마 보이라바수 소이드나 라카니 응아시 이나 마기시다 오나시 하이드나 파우시엔 키브니 오나다바 야디 까양꾸이나 숨말라이기 하이리브노 강디 마코이 아니 여홍기 마탁다디 사티바 에카라 빤두나 파도리 말이나마 오 바붕나수 따이보서보다 야암나 와라 키바니
0: 바붕나 낭수 야우나 카라 하이젤루 고라이마 마땀나가 팠다바네 이몽두기 피밤네 하우직 파바뿐바가 떠한바야바나 띠고
1: 아두니 네마 아이숭아시 아로이바 망앙통나게 하이두나 꺼우보니
2: 이따이마
0: 예 징레라 아마네
2: 이따이모
0: 징레인 라 아브로 장라 울라 하우직다 난기 와리 사람이네
1: 미야 쌍벅이 와리 사르누 하이베도 숨내다나
3: 아이기 마름도 부 까리 와리 사는 게 알리게네 레이다나 부 사나비라디 복복이 마 이야라보네
1: 임다하니 강다바 학사나바 사무마사도 감동나 락시기 카나람리바 에코이나 파우드바수 마푸 나타바 아마나 파키가드라 파칼레
0: 파게라 분게라 싱게라 너이 톡바떡나로 떠우바떡부 자이람다 통디 사가노 자시니가수 아마탈레람로 아이 두칸 파우더 살루키게 너이 와리 사람
3: 사감도 로로는 너이테마 탁타나데 레르시보
0: 사시니기 와낙스나티 호레누미당기 옌상나비소 아마탈라이티 게텔마자소 요로케 타오보네 퀴로 오이다 너이 숨팜 호코
4: 타비데 레디오 릴라 लोइना इद्रब खुंगचत लीला की अहन बसरुक सनबी की बा लंगमेगोंग ड्रामेटिक योनेम के कांबू

0: 말림기 뽀룸디 낭타나 부바니 뽀룸 오이바 지바나 사나디 낭기 쿠셈니 타이붕 에코이 셈루바 에코이기 낭타나 와리 와비바 낭기디 에코이나 칼루데 셈비바 카오바 미오이바 에코이니 나야탕낙나바 말림다 락바니 마야다 룹링에이 나야탕디 카오루레 미오이 폭 팡라가 와클디 칼하우데 아란바 뿜바 낙비유코 이붕어
1: 타이벙리 뿐나